0: 다 디 멤버에 다한다 다 개와 마요가 소바 어느 요가 아니 소바 소바 쳐보이네 가서 주디 어디 요가 디 멤버체 안다 디안 딜루 코레안 마요가 학기루란 마 자이 부요래 디면 샴 태용게 서 다 지르 계속을 해야 안다 디디 송샤 지르 계속인 조루 초도 줄어니 롱 우물 다 기름도 조름기 조루 멘자와 망부 예버다 케바수수 시다 멘자 예버래 다 안데 데 빼나 군지 롱심바 네 야브세기 슈나 낭쇼타 동쇼기 하이 낸쇼 니리야 계속 숭야지 다야 계속인 조루 초도 줄어니 롱 우머 슝네 팀숨 제더게 장배 덴베 이시시다 텔레 독베 제메 이시 나라미 유투모인베 내조도 줄버 식디 데니지 관에 계속 조바티 로진 담시리소 정루지 캐바다자 셰라스 제나다오 낭쇼 디기름샤 동쇼디 조름샤야게 시바치 룩치 다 안데디 Jermusigi di Sunguari, Logitamashiri di Sungsha, Cheni Tao, Lumumur Shunin Timsum Cheni, any Tengi Gitawa, Nam Kene, Dindinibida, Tadunga Tinginzi, Nam Kibane, any Dindinibu Najotala, Zurimu Najo, Timin, Tayan Shigi, any Kadata, Kazu Taxi, Tayan Shigi, Takasu Ripugi, Najotala, Kirimu Najo. 당 아마텔라 아니 마주베네 조세치 봐 기름데 아니 제메네 조세니 어디서야지 이거래 다 기르께서기 캬버든지 계속 졸로 들으시소 단 들으시소 배 계속니 들으시소 배 계속니 플라스틱 플라스틱 기름 랑스 띵진 넘숨 나 가져다 주의 띵인지 끝난게 띵인지 말해 뒤진지 띵인지 끝난게 띵인지 주의 띵인지 다오 철롱조선 자연주자니 추구 뒤진지 띵인지 누구 끝난게 띵인지 추구 주의 띵인지 자니 다 구순가라 띵인지 숨 숨야디 띵인지 숨 연체디 나다 깨봐서야지 깨봐주셔야지 다 전에 좁아서야디 단 Dui tingin zi ti, ta sabi yung jangjang setup shore. Sabi yung jangjang dui tingin zi ti ni, eni, jingu uli ma pham ni, eni, tenpa thaso shine jide ha chik. Chazan wata, tenpa thaso shinla ga naba chingi, tenpa thaso gomya di, zobe nan cho chik. Ta di ne, gyutu ji liu jeba ni zhungwa ta ji, eni, logu tamzik be luli ya, Lujil Hajiati, Lujil Hajiati, Yeteda, Tetamja Rangu, Doji Pungu Yana, to Nebra Chawa, Soba Chimbu, Suyin Sunsha. Da and Digi, Giba, Giba Nanjo, Soba Nanjo, Soba Chimbu Nanjo, Sidadi, Dingin Sum, D, Giba Nanjo, Girimu Nanjo, then, Sogutiadi, any Soba Nanjo. 내가 서구를 류진 거야라 서봐. 아니 저기 엔진지 두두시 알아. 저제디 패지 디스. 아니 접어치면 줘서 디데세. 딱 가다 사이 난저 사이 계속 찍을. 아니 낭세기 가서 변하지 두버 두지 사로 마이어 쳐버는 신체 사이 계속 찍을. 아니 개개 난저 접어는 저 접어치면 저 소송이 말해.
1: So we now read from the text on the section on inner yoga. Vehicle. So we the text reads, the view of those who have entered the vehicle of inner yoga, the method tantra, is threefold. One, the mode of generation. Two, the mode of completion. And three, the mode of great completion or great perfection. So here in the commentary, Kongtul explains that the distinctions between the generation completion and the great completion or great perfection here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e general distinction.